0: 저 아버지가 서둘러달라고 왔지. 너도
1: 얼마 썼어?
0: 서둘러달라고요.
1: 맞노?
0: 맞노?
2: 자, 산소 좋아라.
3: 자, 산소 좋아라.
1: 자, 떠요.
0: 从牧场到圣山，要走整整一天。

0: 아이야.
1: 이모 여섯이 아무 도심에도 아무 게 능고. 어, 소류치.
0: 높은 나 제호이.
1: 하나 더. 하나 더.
0: 하나 더. 아니 이제 내가 저
1: 공으로 수만 하고 들고.
2: 随着草场包产到户，草原被人们用铁丝网分割开来。朱拉的马因为踩到散乱的铁丝网而受到惊吓，把朱拉甩下马背。
1: 江山啊，那个东北团，山江那个东二十团。

0: 이모
1: 여섯이 아무도 없이 믿어 아무리 늙고 어 소륙
0: 녹은 나 쟤 허이
1: 빨리 나와
0: 아니 이제 내가 저
1: 공부로 또만 하고 들고
2: 随着草场包产到户，草原被人们用铁丝网分割开来。朱拉的马因为踩到散乱的铁丝网而受到惊吓，把朱拉甩下马背。人们说，宝格达山从侧面看，有点像成吉思汗的侧面，所以成为圣山。

0: 빈심을 안 하고 그러질 나오는데 그걸로 쓰는데 부 이모 우르부 잡아 우르 이러면 대한테 임 좋아 우리는 어떤 대한테 임 때문에 배워를 걸려
1: 很多病的根源都在心里。王特格西也明白，有时病人要的是一份理解和倾听，治病还得先治心，求得一份心理的平衡。因为，那么就不能前面都是他做，后面的是嘛？你我来。他说那个吧，这个病好一点。因为不是，很多病是先心里呢，更加不行了，如果说他不行了。